차고가 가신다. 뛰뛰잖아스다가 늦죠 그다리가라시. Grandchild, come sit with us. Today, ask permission to live another day.